예. 하루. 다음 소식들. 이 월 엘더스 뉴커머 밴드 아라 타이튼. Nehmt euch in Acht. Revolution der alten Säcke kommt.